0: Radio Teddy. Coole Hits für Eltern und Kids.
1: 시장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 게임.